0: KK5 News FM News FM
1: 슈퍼 쿨리탄 아 다와나 다와나 다와나 That's the Night Show with Jerry Lee and Jay Lolo